0: 유미리의 소리로 감상합니다. 강상풍월입니다.
1: 강상어 둥둥 떠난 배 풍월 실로 가는 배인지
2: 다을 쓰오
1: 십리 장강 벽파

강릉 경포대로 구영하세. 대인난 대인난은 촉도 지난 우리 고향을 어서 가세. 그 다루를 다 보내고 성상지라 차례

천장은 속수고 백소리게 찾아 꾸야 때때마다 성현들은 사형자 치나르는구나 황풍재월 너른 천지연 비거야 은혼구나 백

소하여도 나물 먹.

국악방송에서 정성껏 빚어낸 새천년 음악 시리즈 앨범 단심 가운데 유미리의 소리로 단가 강상풍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해서 더 정겹게 들렸던 단가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도들뼈 우리 음악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이어지는 곡은 남도잡가 보렴을 기악 연주로 듣겠습니다. 가야금의 지성자, 장구의 김청만입니다.

걸으면 발바닥이 시원하기도 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좋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이 맨발 걷기는요, 발에 작은 근육을 쓰게 하고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몸에 좋다고 알려진 습관이라도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파상풍입니다. 이 파상풍은 흙이나 먼지, 동물의 분변 등에 있던 균이 상처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생길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맨발로 걷다 보면 작은 돌멩이나 나뭇가지 또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것에 발바닥이 긁히거나 찍힐 수도 있죠. 상처가 아주 작아 보여도 그 틈으로 균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파상풍에 걸리면요,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경련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호흡이나 심장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다행히 파상풍은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기본접종을 했더라도 면역이 평생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 된 뒤에도 보통 10년에 한 번씩은 추가 접종

경기 입장 뒷산 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박상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부 마무리 곡인데요. 반년불, 국거리, 자진국거리, 조산거리, 만수바지까지 굿풍류 감상하겠습니다. 연주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경기 입장 뒷산 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박상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부 마무리 곡인데요. 반년불, 국거리, 자진국거리, 조산거리, 만수바지까지 굿풍류 감상하겠습니다. 연주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입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지금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제18회 고향국제꽃박람회가 한창인데요. 올해 박람회는 꽃, 시간을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5월 10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고향국제꽃박람회는 지난 1997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까지 국내외 관람객이 900만 명 넘게 다녀갔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짐작되는데요. 올해는 일산 호수공원 25만 제곱미터 공간을 야외 전시와 실내 특별 전시, 공연, 체험 행사로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주제 광장인 시간 여행자의 정원이 눈길을 끄는데요. 여기는 꽃을 따라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공간입니다. 마음을 쉬게 해주는 정원도 있는데요. 플라워 테라피 가든에서는 나무와 꽃 사이를 천천히 걸으면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자규새 벌벌 하라든다. 동정여천 파시추 금색 주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파를 찍어 당기며 뒷발로 장낭을 탕탕 요리 저리 요리 요리

시보현탄 금성은 입이 애원인가 낙포로 가는 등접에 조각 딸목 완수 그 초해왕 그 원혼이요 모래 속에가 잠시

과목 얼그러지고 뒤틀어져서 구잠목 펑 번진 떡 깔타래 몽둥 칭면 줄머루 다리 얼음 넝 굴등수 버들 입은 나무 오미자 치자 감자대 촉하진 과목 얼그러지고 뒤틀어져서

전봉이 온 내려 고버버의 백사제장이라 애고 보라진 뜨거운 창송.

중키암은 촉촉 외산이 울었다. 시내 유수 난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르르르르 저 골물이 콸콸 열에 열 두 골물이 한테로 합수쳤다. 전방자 지방저 월턱저 구부저 방울이 뻐끔 저건 너 평풍 속에다 마주 꽝꽝 마주

꽈리꽈리 뒤뚱거려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배로 가잔 말 아마도 대로구나 요런 경기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허탈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하죠.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곳곳에서 피어난 꽃향기가 봄바람을 타고 밀려와 코끝을 간지럽히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꽃이 가장 화려하게 피어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 꽃이 질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고사성어는 천년 전의 시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읊조렸던 바로 그 말, 일장춘몽입니다. 일장춘몽은 한일, 마당장, 봄춘, 꿈몽자를 쓰죠. 직역하면 한바탕 벌어진 봄날의

그는 젊은 시절 친구 이영과 함께 월왕성이라는 곳에서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호기로운 청춘. 기록을 살펴보면 당나라와 송나라를 대표하는 두 문장가가 등장합니다. 먼저 당나라의 시인 노현양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친구 이영과 함께 월왕성이라는 곳에서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호기로운 청춘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그곳을 다시 찾았을 때 그는 목 놓아 울며 시 한 구절을 남기게 됩니다. 일장 춘몽 월왕성. 월왕성은 한바탕 봄꿈이어라. 지나고 보니 그 뜨거웠던 우정도 세상을 다 가질 것 같던 청춘의 포부도 딱 하룻밤 꿈결 같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반면 송나라의 대문장가 소동파의 일화는 좀 더 해학적입니다. 소동파가 벼슬길에서 물러나 평범한 차림으로 밭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난날 그 높은 관직과 부귀영화가 지금 보니 결국 일장춘몽 아닙니까? 세상을 호령하던 천하의 소동파였지만 시골 여인의 그 촌철살인 같은 물음에 그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지혜로운 안악을 춘몽파, 즉 봄꿈을 아는 할머니라고 불렀답니다. 최고의 지식인과 평범한 백성이 인생은 꿈과 같다라는 준비했습니다. 소리의 양정원, 대금의 유홍, 장구의 김날입니다.

통합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때로는 찬란하고 때로는 고달팠던 그 세월, 그 시간들이 일장춘몽 같다 할지라도 그 꿈을 꾸는 동안 우리는 충분히 뜨거웠고 충분히 행복했으니 그것으로 족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참 긴 꿈이었지만 참으로 고운 꿈이었어 하고 말입니다. 인생은 한시도 같은 형상으로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 무상의 원리도 일장춘몽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인생이 다 지나가는 한바탕 꿈 같은 것이라면 이왕이면 오늘 하루는 남에게 상처 주는 꿈보다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꿈,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향기로운 꿈을 꾸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이번에는 청춘가 듣습니다. 연주의 정각회입니다.

정각회의 연주로 청춘가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박형래 연주자의 소금 여정 앨범에 들어있는 길 듣겠습니다. 연주의 박형래 외 여러분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국립국악원과 게임이죠.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이 콜라보해서 만들어낸 음악이었습니다. 가수 이솔로몬, 가객 박진희가 함께 부른 Feel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 혹시 보고 계시나요? 변우석, 아이유가 주연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에 낙화놀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화려하게 불꽃놀이처럼 팡팡 터지는 건 아니지만 은은하게 타오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불꽃. 진짜 굉장히 한국적이고 멋진데요. 요즘처럼 K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잊혀가던 우리 것들 이렇게 하나씩 살아나는 모습, 참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도 편안하고 쾌적한 자리 많이 비워뒀으니까요. 2시간 함께 쉬다가 가시지요.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과

뮤지엄의 나를 찾아를 통해서 함께 느껴봤고, 이어드린 곡은 선우정아의 감성적인 목소리로 부른 그러려니였습니다. 라는 악기, 어떻게 연주자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확확 바뀌어요. 무드도 바뀌고 심지어 곡의 장르도 바뀌는데요. 그런 베이스 연주의 비중 높음을 뮤지엄의 나를 찾아를 통해서 함께 느껴봤고, 이어드린 곡은 선우정아의 감성적인 목소리로 부른 그러려니 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놀플러스의 dot and dot 함께 들을 예정인데요. dot은 배를 멀리 보내죠. 그런가 하면 dot은 배를 머무르게 하는데요. 삶을 위한 떠남에 있어서 뭐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는 거는 그건 뭐 그 시대는 할 수 없었던 거니까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이 아주 큰 이별의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무한에 가까운 미지의 세계, 바다 위에서 삶이 그저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뱃노래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뱃노래의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놀플러스의 도덴닷 함께 들어보죠.

0: 계절 아이 듣고 왔습니다. 자, 토요일 정오의 느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이번에는 딥하우스 음악 한 곡 들려드리는데요. 하우스 음악 둠칫 둠칫 둠칫 둠칫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락 음악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권장혁의 버닝, 추다의 차지스가 부르는 제주굿 음악 세다림, 사는 새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1부 끝곡입니다. 김영재 명인의 해금 연주로 아리랑 영곡 들려드립니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찾아옵니다. 아리랑도 그렇습니다. 애잔한 선율 속에 슬픔을 담고 경쾌한 장단 속에 희망을 품고 그리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눈물이 되고 미소가 되어 우리의 삶을 생동이게 합니다. 아리랑이 있어 행복한 오늘, 양방언의 아리랑 하모니를 들으며 모두가 하나 되는 즐거운 아리랑 세상을 꿈꿔봅니다.

누군가에겐 아름답고 따사로운 봄날이, 누군가에겐 꽃가루와 미세먼지를 견디는 힘겨운 나날이 되기도 하지요. 봄꽃 아래의 낭만과 마스크 속의 숨가쁜 일상. 봄은 늘 그렇듯 이렇게 변화무쌍한 얼굴로 우리를

0: 국민이 좋아하는 노래는 손에 꼽을 만해요.
1: 아, 그런가요? 예. 좋습니다. 첫 곡부터 가보죠.
0: 네, 그런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1980년대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섹시 디바였어요, 그 당시에.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입니다.
1: 아,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네. 부르는 그대 이름이 네. 그대 모습은 장미. 네.
0: 이분은 약간 노래를 들으면 그 성깔이 있을 것 같고
1: 진짜로 네.
0: 약간 욱창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성수 씨하고 조금 통하는 것 같은데.
1: 사랑해 그대만을.
0: 근데 뭐 너무 성격 좋으시죠.
1: 아, 그래요?
0: 그렇습니다.
1: 뭐 좀 아십니까? 친분 있으신가요?
0: 아니, 없습니다. 얘기들. 아니, 성수 형한테 들었고. 아~ 저 제가 이제 최성수, 이치현 이런 분들하고 이제 친분이
1: 있잖아요. 네.
0: 그분들이 같이 또 팀을 했었거든요. 아, 뭐 혜경이는 너무 좋지. 아~ 주변을 정말 밝게 비춰. 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 한번 만나고 싶네요. 그러고 보니까.
1: 그러니까 저도 왜 못 만났지? 싶습니다. 네. 그 경기 소리 이문 씨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민혜경 씨죠. 그래서 작년에 여우락 페스티벌에 네네. 민혜경 씨를 초대해서 네. 두 분이 같이 노래도 하고 그랬어요.
0: 네. 아, 그렇군요. 아주
1: 저도 바라보는 입장에서 네. 관객에서 입장에서 아주 특별했었습니다.
0: 근데 한철 씨는 뭐 마음만 먹으면 예. 네. 만날 수 있죠.
1: 그런가요?
0: 저도 그
1: 만나고 싶습니다.
0: 남궁옥분 씨하고는 제가 이제 친한데 예. 남궁옥분 씨가 그 강남에 방배동 사는 분들 모임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몇 번 나오라고 했었거든요. 예. 거기 이제 주축 멤버 중에 한 명이 여자 대부분 남자분들인데 여자 멤버는 민혜경 씨하고 남궁옥분 씨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가 거기 좀 가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려워하는 윤영주 형 이런 분들이 거기 계시거든요. 제 즉석 선배라서 조금 만날 때마다 좀 어려움 지닌데 아무튼 이 곡은 그 모임의 또 일원이기도 한 강인원 씨가 작곡을 했어요. 오. 강인원 씨 이제 물론 거긴 안 살지만 이제 예전 그 80년대 활발하게 활동했던 작곡가 가수들 모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1: 예.
0: 모임에도 얼굴을 비추는데 강인원 씨하고 또 민혜경 씨는 별로 접점이 없어 보입니다. 전성기 때를 따지면 강인원 씨는 약간 포크
1: 그리고 발라드. 발라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0: 잔잔한 곡을 만드는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도 도전을 한 거죠. 이제 경쾌한 댄스곡을 쓰게 됐고 그리고 박건호 씨가 이 곡에 작사를 했습니다.
1: 아.
0: 쟁쟁한 분들이 작사 작곡을 한 그런 곡이 되겠고 1988년에 발표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고요. 이때 그 민혜경 씨는 전용 댄스팀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1: 오.
0: 블랙 타이거즈라는 팀을 만들었는데
1: 헤트 타이거즈가 아닌 블랙 타이거즈.
0: 사실 강인원 씨하고는 이 곡이 두 번째 작업입니다. 1987년에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1: 이 노래도 히트곡인데요.
0: 히트곡이죠.
1: 아, 강인원 선배님이 이런 댄스곡도 80년대에 많이 쓰셨군요.
0: 네. 강인원 씨가 사실 가수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0: 씨가 90년대에도 이발소를 안 가고 미장원에 다녔나요?
1: 근데 뭐 파마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막 머리카락이 부서진다거나 이래가
0: 마지막하게 그냥 짧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약간 순간 약간 무서웠대요. 주영 씨가. 그래서 뭔가 침울하고 뭔가 불만이 가득한 그런 표정이었는데 이제 미장원 가면 당연히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아, 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근데 들리든 말든 마지막하게 그냥 짧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약간 순간 약간 무서웠대요. 주영 씨가.
1: 그래서 여성분들 뭐 특히 심경의 변화가 있고 이랬을 때 뭐 헤어스타일을 짧게 바꾼다든가 네. 그런 거 있으니까요. 네.
0: 그리고 또 원래 미장원이라는 데가 여자분들의 사랑방이잖아요. 예. 거기가 막 그 머리 만져주시는 분하고 뭔가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잡지도 보고 저쪽에서도 얘기하고.
1: 그런데 유명한 그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이 말솜씨도 대단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딱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주영 씨가 옆에 보면서 어, 뭐지? 하면서 오늘 여기 분위기가 왜 이러지? 하는데 악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쓰게 됐고 또 그 공포 영화처럼 이제 도입부에 비명을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읍스하면서 했던 마음을 이제 도입부에 또 이렇게 삽입하게 된 거라고 해요.
1: 네. 그 가사 내용도 좀 독특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별하는데 그 전에 이제 만났던 사람에게 따지는 내용이죠. 왜 하필 나를 만났니? 네, 뭐 이러면서.
0: 그래서 마지막에는 떠나간 사랑한테 경고를 보내면서
1: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0: 자기 감정을 정리하는데 사실 굉장히 이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사도 그렇고 보통 이제 장미하면은 가시가 아니라 예. 예, 뭔가 열정적인 사랑.
1: 사실은 4월과 5월의 장미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0: 그러니까요.
1: 완전 정반대. 장미꽃이라기보다는 장미의 그 가시 그 부분이 더 도드라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정화 씨가 이 곡을 부르기 전까지는 발라드 가수나 다름없었거든요.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 이런 예. 노래 불렀고 물론 이제 눈동자라는 그 데뷔곡은 조금 도발적인 그런 노래입니다만은 그런데 소속사에서는 발라드 가수로 키우고 싶어 했대요.
1: 아, 발라드가 대세였던 네, 시기이기도 네. 하고요.
0: 그런데 신해철 씨가 아니다 이 사람의 매력은 발라드에 있지 않다.
1: 아, 역시
0: 이 사람은 섹시

0: 오디션 프로에서 막 그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미 팬클럽이 생겨서 회원수가 많아졌었다고 합니다. 네.
1: 네, 이 노래 나왔을 당시에 차트 1위를 석권하긴 했지만 그 인기가 오래가진 못했다면서요?
0: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워낙 다른 경쟁곡이 있어서 뭐 그런 조금 가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1: 예.
0: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곡들은 결국은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예, 오래가게 돼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예, 그 경쟁곡이 없죠. 벚꽃 엔딩이었는데
0: 네.
1: 벚꽃은 금방 지지만 장미

신경 안 썼으면 홀딱 벗고 나왔겠네. 정말 춥질 아이. 저 어디 가갖고 곱창 볶음에 쇠주라도 한 잔 하실라요? 때를 좀 바꿔볼 양으로. 저 어떠시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저 그 시기 쪼까 신경을 써봤는디. 신경 안 썼으면 홀딱 벗고 나왔겠네. 정말 춥질 아이. 저 어디 가갖고 곱창 볶음에 쇠주라도 한

0: 한잔 하실라요?
1: 달밤에 곱창으로 줄넘기 하고 앉아있는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아 됐어요. 배 안 고파요. 그냥 극장 가서 영화나 좀 봐요. 그러실라요? 어 저기 저 자판기가 있네요. 저 커피 한잔 드실라요? 예. 커피 맛 좋지라. 설탕 맛하고 커피 맛하고 구분도 못하고 있네 정말.
2: 알쓰와.
1: 오늘은 별이 유난히도 반짝이는 것 같지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 타령하고 앉아있네 정말. 우리 동네 별은 여기보다 훨씬 더 반짝이는디. 그 시기 눈이 참. 눈이 왜요? 왜요? 아 왜요?
2: 알쓰와.
1: 당신의 눈이 별처럼 반짝이네. 아! 깊고 깊은 호수에 내 마음을 새기고 오시네. 내 마음을 새기고 오시네. 내 마음을

0: 모두 뚜쟁이로 제쳐오고 준매를 서 대는디 부산성 올라온 귀여운 걸 태국성 올라온 걸 짜증내는 걸 싱거운 걸 집요한 걸 돈만 쓰는 걸 꺼정해도 가망이 없어 보였는디 전에 부지런한 걸 답답한 걸 속 없는 걸 눈치 없는 걸 내 손 떠는 걸 옆만 보는 걸 가망이 없어 보였는디
1: 세워.
0: 마지막이다 하고 만난 이 밝히는 거리 한 번 보고는 또 보자고 하니 이 총각 좋아서 맞선 보러 나가는구나 아 간다 나간다 멋있는 사나이 나가신다 머리는 착세워 제발 난 넘기고 이번에는 복장에 좀 더 신경을 썼구나 블랙 수트와 블랙 니트 화이트 셔츠에다가 무이 불똥 가방 구두는 구자로구나 어디서 났냐고 다 수가 있지 장미꽃 한 다발 품에 품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서 약속 시간만 기다리네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행복하게 해주겠소 당신이 원한다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모두 따다 드리겠소 당신이 원한다면 저 하늘의 달이라도 모두 따다 드리겠소

0: 아름 벌꿈신디 어느새 한해 가고 두해 가고 얼굴에 주름만 가득 벌꿈신디 어느 세월에 며느리 보고 손자가 볼까 없니 없이 키우나들 잘못될까도 심초사 70 평생 마음 편할 날 없으시네
1: 쓰고
0: 장가구

0: 아니 거시기 이게 뭔 말이라요? 거서 매일 아침 우리 가게 앞까지 피질도 해주고 무거운 박스도 나... 그나저나 어차피 다 포기하고 시골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차라리 잘 되었어요. 저도 여기 세탁소 일 그만두고 제발 좀 데려가줘요. 오메 이게 뭔 호박 넝쿨채 굴러오는 소리라냐?
1: 시모.
0: 허허 자세히 보이니 더 이뻐 보이네 김은정 씨.
1: 시모.
0: 그나저나 어차피 다 포기하고 시골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차라리 잘 되었어요. 저도 여기 세탁소 일 그만두고 고향 이은변 같이 인심 푸근하고 공기 맑은 데 가서 살고 싶어요.
1: 시모.
0: 초록은 동색이요 유유상종이라 했고
1: 시모.
0: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동안 공연이 딴 데서 난리만 쳤구나. 그러면 우리 고향 가서 그 시기 여기 알콩달콩 살아보겠소?
1: 가지지.
0: 간다 간다 고향집으로.
1: 아!
0: 간다 간다 내 집으로. 처녀는 내 것이요 운전옥답에 가을 열매 달린 듯이 주렁주렁 자식 낳고 아버님께 효도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고 코시기 검서 살아보세. 코시기 검서 살아보세. 코시기 검서 살아보세.
2: 남상일의 소리, 박종훈의 북장단으로 창작판 소리 노총과 거시기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신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주석하시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면은 스님이 뭐 항상 그냥 이게 염주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냥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 뭐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